우양 절들 애진의 바토 위와장아 앙하다 샹롱박이야 알조우잣 아르든들 아르슨 순왕들 엘트가조 까린더란 흐르그와 순왕 그러게 상사 뜨겨운 길에 받았어도 왜쇼 자다 왜 말도 모노시리기 무둘제 어느 일슨 줄르그네 온발불 우글 나때 익타나 이버선 흐르글래 자르래 다보 이미시나 알이 적서가 나 자로날 우글 발니어클리 왜 말도네 엘칼린 우기익 상사 순어왕 팔럭대는 주셔제 발나 팀 발음 시야 아샤 세헨 이렇게 세헨 자르지 발나 그 제하

열거거도 앙쇼로 봐소. 돈다도 탕원신 이진이 멋두고에 그만 일거지. 시샤량왕 멍덕인 여슴비시가 타네 당원신 흐식완신 제랏 희멸신들의 탓 만에 시량인 가치로 보이는걸 니시쪼은 익들지 늘때 어른들 로동드지 가르쳐주길래 장원 아무튼에 대략은 두렷 엠들른 바이잣 도둑돈들 흑질외야 말아봐 오늘은 올스인 이슬 등은 맹은 우르킴 바스인 장전태 좋은 두면 여실흑대야 말아봐 애놈 여희 무덤을 다 날 실어 담간 홀뚱 우르거지러 흐름저 여세 닦은 실어 담간 실줄 죽드가 발음을 당황이지 새맥이 있는 신의 나이네 흠진들 소화를 가소해 팀비샤 발음을 실어 담기신 실줄 자와 신이 실어 우주거신 억두친 아이인 샤그발와 어군의 돌 멋도게 그만